여름이 떠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아직 한낮에 햇볕은 뜨겁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조금씩 가을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로 말 그대로 더위가 물러가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처서가 지나면 한여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꼭 절기대로 날씨가 움직이는 건 아니어서 처서가 온다고 갑자기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거짓말처럼 더위가 꺾인다고 해서 요즘엔 이걸 처서 매직, 처서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그 마법이 찾아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창 더울 때는 도대체 이 여름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막상 처서가 다가오고 곧 9월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는 여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6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김동률 여름의 끝자락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 정말 여름의 마지막 장면을 천천히 넘기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생각해보면 계절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매미가 울고 햇볕은 뜨거운데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달라지고 해가 지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고 밤공

공기도 어느 순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아, 가을이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도 그리고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처서입니다.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계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불어오는 바람 한 번, 조금 길어진 그림자 한 번, 저녁 산책길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한 번, 그런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면서 남아있는 여름도 잘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도 반갑게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존입니다. 935 라디오 전존은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청이 청취가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계속 계속 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한 9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일부터 28일까지 덕진보건소와 전주지역 치유공간 등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의 정원, 호흡과 소리를 활용한 돌봄 명상, 기질과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아보는 TCI, 그리고 웃음테라피, 시니어 수다방, MBTI, 야간미술치유 등 모두 7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으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지금 8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각 프로그램 모집 인원이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1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연간 최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6명 이상 10명 규모로 운영되고요. 최소 인원인 6명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회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신청을 권하고 있고요. 전 회기 참석자에게는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전화 063-281-8576 또는 네이버 블로그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댓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9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춘와락은 1대1 심리상담과 원해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해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 프로그램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1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여자들은 한 차례에 1대1 심리상담과 3차례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리상담에서는 아르마와 타로 등을 활용해 자신의 현재 심리상태와 마음을 살펴보고 원의 치유 시간에는 꽃바구니와 수경식물, 치유정원 화분 등을 직접 만들며 자기 돌봄과 정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집은 8월 20일부터 정원이 찰 때까지 진행되며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한 사람당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원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 정원문화센터 9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청 자원순환 녹지국 녹지정원과가 운영하는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정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정원을 매개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자생식물과 정원, AI로 시작하는 정원설계, 가을에 꽃피는 정원식물, 풀꽃파종, 우리집 정원사, 정원의 12달, 가을에 심는 구근식물 등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전주시 국악단과 함께하는 노을빛 콘서트, 늦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하는 늦 반딧불이 탐방,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화단숲 등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정원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8월 20일 목요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입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정별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정원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원문화센터 063-281-8647번에서 86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식물을 배우고 직접 정원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뭐첫 오프닝을 제가 여름의 끝 그리고 가을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노래는 여름의 끝과 가을 뭐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혈악락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르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특히 모든 상영작의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영화를 본뒤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희혈악락은 전북 여성단체 연합이 주최 주관합니다.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청년과 관련된 영화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제1회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가 9월에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공감, 인사이드, 곁에서 안으로를 주제로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 식탁 사익길이 주관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전국에서 모두 531편의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예심을 거쳐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2편을 비롯해서요. 로컬 섹션과 특별 섹션 등에서 모두 21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작품들은 청년의 결혼과 주거 문제를 비롯해 다문화와 장애, 노인의 권리와 문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젠더와 노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청년 자신이 겪는 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까지 영화에 담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9월 2일에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새만금과 수라 갯벌의 생태 문제를 다룬 미디어로 행동하라 인 새만금, 새, 사람 행진,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그리고 수라 갯벌 사진전 등이 진행됩니다. 이어 9월 3일 오후 2시에는 청년 인권 포럼 이건 아니지가 열려서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인권이란 무엇인지 또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인권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6시 삼성문화회관 건지 아토르에서 열리고요. 영화제는 9월 5일 오후 6시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금상과 은상, 동상, 전북대학교 총장상, 관객상 등 5개 부문을 시상하고 수상작 2편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고 공감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제1회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영화제 사무실 063-272-02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영화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중에서 영화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9월은 행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9월은 다양한 영화를 또 가을은 또 영화를 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영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에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제, 뭐 행사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시 대표 평생학습 축제인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9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 1원에서 열린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현재 행사장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들도 8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행사일 기준 만 13세 이상으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과 프로그램 위치 안내를 비롯해 체험부스 운영 지원, 방문객 질서 유지, 행사장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되고요.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출석을 확인해야 하고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당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낭독,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같은 일과 활동 탐색 과정부터 생활가구 만들기, AI 교육, 퍼스널 컬러 등 일상기술 과정, 그리고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없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의 개강일에 납부해야 하고요. 무료 교육인 만큼 신청 후에는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인생학교 12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요. 11월 21일 토요일에는요. 50플러스 포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입학식과 자아 탐색 워크숍을 시작으로 영화와 뮤지컬을 통한 자기 이해, 나무스톨 만들기 체험, 좋은 삶에 대한 경제학 강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다루는 웰다잉 포럼, 스트레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1월 16일 졸업식과 11월 21일 커뮤니티 포럼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요.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281-5267 전주시 평생학습과 281-5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요.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9 여름 여름 여름밤.

네, 109 여름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축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주의 독립예술축제 스테이플리쉬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로컬 플랫폼 모의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테이플리쉬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 대형 상업축제와 달리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가 돼 자유로운 창작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플리쉬라는 이름에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 구도심에서 시작된 스테이플리쉬는 공연과 전시, 연극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전주의 독립예술 문화로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남부시장과 구도심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우리 동네의 시장과 골목에서 만나는 색다른 예술축제 2026 스테이플리쉬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책과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전주의 대표 독서문화축제 제9회 전주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달려라 책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주 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1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출판사와 서점, 독서동아리 등 6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초청 강연 작가와 달리다가 마련됩니다. 나태주 시인과 정사랑 작가, 이금희 작가가 참여해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2026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의 작가들과 만나는 강연을 비롯해 전국의 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과 독서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책을 다룬 시민과 나누는 인생책 선물 책방, 책을 읽을 때 듣기 좋은 음악과 사연을 공유하는 청음 독서, 시민들이 직접 문장을 남기며 함께 전시를 완성하는 문장 이어 달리기 등이 마련됩니다. 이어 함께 낭독과 클래식, 국악 등을 결합한 공연과 가족 독서 골든벨, 어린이 공연, 체험 부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예약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작가를 만나고 또 시민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 자세한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시가 구직 활동에 나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9월 9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교통카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내 통합 신청 지원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주시 청년 소통 공간인 청년 이음 전주에서 교통카드를 배부하고 카드 수령 과정에서 구직 정보와 청년 정책, 자기 개발 프로그램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이 밖에도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과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한 거리와 골목, 시설 등을 담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진 일상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시의 순간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전문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사진과 함께 촬영 장소와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30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 작품을 포함한 참여 사진들은 앞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전시와 홍보, 도시 기록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시재생으로 달라진 전주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촬영 대상 지역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 또는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으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악뮤, 시간과 낙엽.

네, 악뮤 시간에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에 들려갔는데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처서인데요. 계절은 늘 큰 소리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 바람에서 조금 빨라진 해질 무렵에서 어느새 달라진 하늘빛에서 우리는 다음 계절을 먼저 만나게 되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돕고 정원과 책, 영화와 사진을 통해 우리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이야기들. 하루아침에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런 작은 관심과 참여가 쌓이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겠죠. 한창 더울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했던 여름도 막상 끝이 보이니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여름도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가을도 반갑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조선 힙합 마음의 숲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재미있는 고사성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DSE 방송국에서 제작한 조정시의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하여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쉽지 않자 크게 실망하고 있을 때 유방이 한중앙이 되어 쫓겨가는 것을 알고 유방의 진영에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을 어겨 참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신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을 때 앞을 보니 유방의 측근인 하우영이 있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한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께서는 천하를 얻으려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 같은 장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하우영은 한신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고 그를 불어준 뒤 유방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한신을 대수롭지 않은 인물로 생각하고 군대의 보급을 총괄하는 치속도이에 임명했습니다. 이때 유방의 핵심 참모인 승상소하는 한신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큰 인재임을 알았습니다. 소아는 유방에게 한신을 청가했지만 유방은 그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한신은 기회를 틈타 유방의 진영을 탈출했습니다. 한신의 도망 소식을 들은 소아는 그를 뒤쫓아가서 며칠 후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용형욱의 연정.

유박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데려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소아가 대답했습니다. 장수는 얻기는 쉽지만 한신과 같은 사람은 가히 굴상굴상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좁은 한중 땅의 왕으로서 만족하고 계신다면 그를 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제패하여 통일하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아의 청에 유방은 한신을 장군으로 임명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거듭된 청에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한신은 탁월한 전략으로 장하를 공격하여 관중 지역을 평정했으며 초나라의 도읍 팽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조나라를 함락시킨 후제 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유방은 천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애 친구에게.

삶의 지혜.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이든 버핏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 경영학원을 졸업한 뒤 뉴욕의 투자회사 근무한 후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조합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곁들는 안목을 가졌다 하여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실제 가치를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양질의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시했으며 욕심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그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투자 철학으로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투자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러나 그는 좋은 인생은 돈으로만 살수 없다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렌 버핏은 이런 인생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편안함과 이익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 과거에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렌 버핏은 투자에 대한 붕괴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일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발상도 해야 합니다. 이렌 버핏의 역발상의 투자.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끝으로 백엄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들으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식, 엔지니어 양태석이었습니다.

0: 그림을 읽어드려요를 진행하는 황은옥입니다. 그림을 통해 화가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역사를 만나는 사람도 있으며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림을 통해 누구를 무엇을 만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에 관심이 많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누구인가요?
0: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살바도르 달리예요.
1: 아, 긴 코수염의 화가요? 코수염이 꼭 포물선 같아서 아주 멋져 보여요.
0: 달리는 코수염을 초현실적 영감을 끌어오는 도구라고 여겼어요. 달리에게 코수염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닌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달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큰아들이 환생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달리에게 형의 이름을 붙여줬고 형처럼 대했어요. 형을 대체하는 존재로 자란 달리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갈구했어요. 그 노력으로 달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되었어요.
1: 초현실주의 화가라 무척 기대되네요.
0: 네, 지금 여러분은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데스파시도, 아주 천천히를 제이 폴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기억의 지속이에요. 녹아내리는 시계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1: 달리는 왜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나요?
0: 달리의 그림은 대부분 그가 꾼 꿈에 기초하는데 악몽을 꾸자마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지속되는 악몽을 무의식에 존재하는 트라우마로 여겼고, 무의식을 그림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 그랬군요. 그림 기억의 지속은 어떤 그림인가요?
0: 그림, 기억의 지속 배경은 스페인 동북부 해안이에요. 바다와 절벽이 있고, 그림자가 모래사장을 가르지르고 있어요. 해변에는 세 개의 시계가 각각 나무와 상자, 기괴한 물체 위에 녹아늘어져 있어요. 다른 시계에는 개미들이 모여 있어요.
1: 그럼 달리는 왜 시계를 녹아내리게 그렸을까요?
0: 달리는 시계는 단단한 물건이지만 시계가 담고 있는 시간은 액체처럼 유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표현했어요.
1: 예, 시간의 상대성을 표현했군요. 선생님, 이 기괴한 물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0: 네, 그 기괴한 물체가 바로 달리예요. 꿈을 통해 나타난 무의식이라 달리가 흐릿하게 보여요. 쓸쓸하고 고독한 풍경 속에 길을 잃은 인간 달리가 있어요.
1: 그럼, 개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0: 개미는 부패와 소멸을 상징해요. 시간이 결국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1: 달리가 그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묵직하네요.
0: 네. 시간은 기억 속에서 왜곡되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선명하다고 생각하는 기억도 시간 속에서 흐려지고 변형되지요. 달리는 그림을 통해 인간이 지닌 기억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표현하고자 했어요.
1: 달리의 그림 속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군요.
0: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운 아뇨, 1년을 레이크와 세바스티안 야트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탈리아의 메디치 예배당에는 로렌조 대 메디치의 무덤 조각상이 있어요. 달리는 이 조각상을 초현실주의적으로 재해석했어요. 그 그림이 바로 전사 혹은 로스 엠보자도스예요.
1: 무덤 조각상은 어떤 작품인가요?
0: 네, 로렌조 대 메디치의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걸작이에요. 갑옷을 입은 로렌조가 생각에 잠긴 채 턱을 쥐고 앉아 있어요. 그 앞에 시간의 흐름, 새벽과 땅거미를 상징하는 남녀가 있어요. 유한한 인간의 삶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탁월하게 표현했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그림 제목에서 로스 엠보자도스는 무슨 뜻인가요?
0: 네, 노스 엠보자도스는 망토를 쓴 사람, 얼굴을 숨긴 사람을 뜻해요.
1: 달리는 이 조각상을 어떻게 재해석했나요?
0: 로렌조 조각상은 전신상인데 달리는 얼굴 부분만 크게 그렸어요. 그림 전사 혹은 로스 엠보자도스에서 로렌조 얼굴은 가면 같아요. 그림에서 로렌조의 눈 속에는 얼굴만 살짝 내민 전사가 숨어 있어요. 전사의 창이 로렌조의 속눈썹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1: 조각상의 눈에 전사들이 숨어 있다니 발상이 정말 독특하네요. 그런데 로렌조의 얼굴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달리는 인간의 삶과 시간의 흐름을 미켈란젤로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달리는 로렌조도 시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은 로렌조의 얼굴도 회중시계도 녹게 해요. 로렌조의 코도 세월을 견디지 못해 버팀목에 의지하고 있어요.
1: 그림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근엄한 로렌조의 조각상을 이렇게 해석하다니 달리는 정말 천재네요.
0: 네, 음악 듣겠습니다. 아모레 미오, 내 사랑을 마레아 살리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선생님, 달리의 독특한 사랑이 미술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네, 달리와 독특한 사랑을 한 여성은 갈라예요. 당시 25인 달리가 35인 갈라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둘이 만났을 때 갈라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어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달리는 갈라를 무척 사랑했고, 갈라는 달리의 뮤즈가 돼요.
0: 갈라를 그린 그림을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그림 슈거 스핑크스는 갈라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밀레의 만종과도 관련이 있어요.
0: 달리는 밀레의 그림에도 관심이 많았나 봐요.
1: 네, 달리는 밀레의 만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계속 악몽을 꿨다고 해요. 달리는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만종의 인물을 슈거 스핑크스에 그려 넣었어요.
0: 달리는 정말 특이하네요. 슈거 스핑크스는 어떤 그림인가요?
1: 네, 그림 슈거 스핑크스의 배경은 모래구름으로 뒤덮인 사막이에요. 노란 모래구름과 황무지가 마치 거대한 스핑크스처럼 보여요. 화면 앞에는 현란한 재킷을 입은 여성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그녀 앞에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만종은 기도하는 인물이 있어요.
0: 이 여성이 달리의 뮤즈 갈라군요. 갈라는 거대한 모래구름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갈라는 거친 모래구름 속에서도 스핑크스 같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갈라는 만종의 임무를 지켜주는 스핑크스처럼 보여요.
0: 갈라를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따뜻한 존재로 표현했네요.
1: 네,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아스타 에세디아, 그날까지를 라소우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만날 그림은 비키니 섬의 새 스핑크스예요. 이 그림은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심각한 비난을 받았어요.
1: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비난을 받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네.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남태평양 비키니 섬에서 23차례의 핵무기 실험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영원히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달리는 이 실험에서 영감을 얻어 비키니 섬의 새 스핑크스를 그렸어요.
1: 이 그림은 스핑크스의 뒷면만 보이는데요.
0: 네. 비키니 섬의 모래벌판에 세 개의 스핑크스가 지그재그로 서 있어요. 달리는 스핑크스 두상에 폭발로 생긴 먹구름을 머리카락처럼 그려 넣었어요. 오른쪽 스핑크스는 은발구름에 고운 목선을 하고 있고, 왼쪽은 나무 사이에 있는 녹색 구름이 울창한 푸른잎 같아요. 산 너머 스핑크스는 은발에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요.
1: 이 그림이 폭발의 상황을 그린 것이라니 이해가 잘안 되네요. 언뜻 보면 그냥 모래에 잠긴 두상들만 나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0: 네, 폭탄이 투하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림 속 두상은 인간의 두상처럼 너무도 곱고 아름답게 서 있어요.
1: 달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0: 달리는 폭발 이후의 죽음 같은 고요함과 거대하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예술적 감성을 느꼈다고 해요. 인류가 당하는 고통과 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요.
1: 예술가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심각한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0: 네. 달리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부분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술가로서 달리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의식과 꿈을 그린 초현실주의를 개척했고, 현대 미술의 상업성과 대중성에 이바지했어요. 또한 코스염과 돌출 행동으로 예술가의 삶 자체가 곧 예술이라는 개념을 미술계에 정착시켰어요.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가 에스 스피시엔테, 결코 충분하지 않아를 로스 앙헬레스 아슐레스 노래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집의 양태석, 진행의 황은옥,
1: 이령이었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주 시민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초기에 출연해 주셨고, 참으로 오랜만에 두 번째 방문해 주셨는데요. 자주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송천동에 살고 있는 자칭 소시민 김경진입니다.
0: 네, 송천동에 살고 계시는 송천동민이시네요. 김경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 오프닝에서 제가 그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인 거 알고 계셨어요?
1: 네, 인정합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와,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송천동까지?
1: 네, 네, 네.
0: 네, 감사합니다. 매일 듣고 계시죠?
1: 네.
0: 네, 자,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민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아주 적절하죠. 이렇게 친근함을 표현해 주셔서 아주 따뜻한 마음입니다.
0: 네. 제가 실제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1: 아, 그랬나요?
0: 그렇죠.
1: 네, 잊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자, 너무 오랜만에 방문이세요. 저 그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 시작할 초기에 출연해 주셨고, 지금 2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시간이?
1: 아, 두 번째 벌써 방문. 그렇게 됐나요?
0: 네.
1: 네.
0: 너무 빨라요, 시간이. 그 사이사이 좀 나와주십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득이한 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잘 지내고 있었고요. 요즘 무더운데 에어컨 선풍기 덕분에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에어컨 계속 함께 있으면 좀 춥고 감기 걸리시잖아요.
1: 그럼에도 그럼에도 에어컨이 좋습니다.
0: 추우셔도
1: 네.
0: 네.
1: 시원한 수박도 먹고. 네. 또 찻집도 가고.
0: 찻집?
1: 네. 에어컨도 돌리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피서 계획은 있으세요?
1: 이제 7월 중순에
0: 네.
1: 예, 글램핑장.
0: 글램핑장?
1: 네.
0: 경진님과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7월 초거든요.
1: 네.
0: 근데 중순쯤에 이제 글램핑장.
1: 네.
0: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캠핑장이잖아요.
1: 맞아요.
0: 전주 아니면 다른 지역이세요?
1: 완주에 있어요.
0: 완주? 상호명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1: 아, 제가
0: 편집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럼 누구, 가족분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0: 아.
1: 네, 사위라고.
0: 사위라고. 아들.
1: 네. 그래서, 저희 부부, 딸 부부. 이렇게 갑니다.
0: 신랑은 원할까요? 사위는 원하는 건가요?
1: 처음 이번에 이제 야외로.
0: 네.
1: 가족이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분이서만 가시는 거죠?
1: 네.
0: 방해꾼들을
1: 다 빼기로 했습니다.
0: 가자고 권하셨어요? 아니면 사위 쪽에서 먼저 말씀 꺼내신 거예요?
1: 이번 계획은 제가 세웠습니다.
0: 오, 사위의 선택권이 없었다?
1: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0: 네.
1: 저희 이제 가족

0: 2년 전 결혼식을 준비하던 최소윤 씨는 3천만 원짜리 웨딩홀에 플래너까지 계약했지만 위약금을 물고 모두 취소했습니다. 예식 준비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성당에서 하객 없이 신부님 앞에서의 서약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1: 우리가 이 돈을 드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30분짜리 식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 준비 과정이 이렇게...
0: 노웨딩을 택한 이다혜 씨도 신혼여행지에서 둘만의 약속으로 결혼을 기념했습니다. 주위엔 청첩장 대신 결혼 알림장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후회할 거란 말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노웨딩 경험을 바탕으로 책까지 내며 자신의 선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10명 중 4명꼴.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은 평균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식장이 밀집한 강남권은 식대만 인당 9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틀에 박힌 예식 대신 실속과 본질을 중시하는 선택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지원이나 무료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아낀 결혼식 비용을 내 집 마련이나 신혼여행에 보태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나 편견 등 넘어야 할 산도 있었지만 둘만의 선택은 그들만의 결혼을 완성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TV조선 임유진입니다.

0: 네, 경진님이 신청해 주신 곡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이거 첫 번째 첫 출연하실 때도 이 신청곡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제가 이 노래 좋아합니다.
0: 나는 행복한 사람.
1: 네.
0: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1: 지금도 행복하고,
0: 네.
1: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0: 워낙 뭐 밝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행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식대만 9만 원, 결혼식은 안 할게요. 스몰 웨딩 넘어 이젠 노 웨딩이라는 뉴스입니다. 경진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 느끼는 바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1: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문화 트렌드가 이런 스몰 웨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때문에 처음 이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0: 그렇죠.
1: 결혼 비용을 줄이고 집에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생각들은 건전하다고 봅니다.
0: 수도권은 아마 더더욱 그럴 거예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네. 자, 직장인이면서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 결혼 비용을 본인들이 전부 해결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기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벌이가 있으니까 돈도 이제 모아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본인들의 애식 비용을 다 이렇게 알아서 해결하는지가 궁금한데 경진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따님도 애식 올리셨잖아요.
1: 30년 전에 제가 결혼한 게 엊그저께
0: 아,
1: 같은데.
0: 30년 전이었어요?
1: 네.
0: 네.
1: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역할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측에서, 이거는 여자 측에서. 그 역할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자녀를 결혼하면서, 자녀가 결혼하면서 보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생략하는 부분도 많고,
0: 네.
1: 그리고 정말 반반씩 결혼 비용을 준비하더라고요.
0: 집이든 혼수든
1: 네.
0: 오.
1: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0: 적극적인 개입은 좀 못하셨다.
1: 네. 왜냐면 지금의 문화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저의 자녀도 당연히 현대 또래들의 문화대로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결혼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0: 경진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남편, 신랑이 집,
1: 네.
0: 신부가 혼수,
1: 네.
0: 그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저
1: 네.
0: 때만 해도 그런 거 같던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지금은 뭐 반반씩 집이든 혼수품이든.
1: 맞아요.
0: 아, 그럼 따님도 그렇게 같이 집이든 뭐 혼수품이든 다 신랑하고 반반씩 했단 말씀이신 거죠?
1: 네.
0: 아, 그럼 혹시 금전적으로 좀 도와드린 부분도 일부 있나요?
1: 자녀가 처음에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0: 네.
1: 양측 부모님께 그 결혼식장 대관료 그리고 당일날 식대
0: 네.
1: 그것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라고 말을
0: 아,
1: 하더라고요.
0: 가장 비용 많이 나가는 데 아니에요?
1: 그렇기도 하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식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하객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모자라지는 않죠.
0: 네네.
1: 근데 이제 예측할 수는 없고,
0: 얼마나 모실지 모르니까.
1: 그렇죠. 예측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보니, 신랑 신부가 예식이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갈 때,
0: 네.
1: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0: 네.
1: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참 실속 있다. 네, 합리적이다.
0: 네.
1: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예, 점점점 축소되는구나. 예전에는 뭐 집에서 혼례를 할 때는 거의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 하객들을 맞아야 됐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컸는데
0: 네.
1: 요즘은 모든 결혼식 준비를 맡기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날 당일날 그 결혼식 당일날 할 수 있는 역할들 정도더라고요. 네. 혼주석을 채우고
0: 네네.
1: 뭐 이제 자녀의 부모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거.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의 차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커진 것 같아요.
0: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주변의 지인분들도 자녀들 결혼 보낸 지인분들도 많이 계시죠?
1: 네네.
0: 경진님 같이 이렇게 뭐 식대나 그 예식장 홀 대관료 그 정도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 집까지도 이렇게 도와드리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는지?
1: 이제 집과 관련해서는 네. 정말 이제 그거는 기준이 없죠. 뭐 요즘에 월세화 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월세부터 시작하는 이제 부부들도 있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본인들이 또 결혼 나이가 늦어지다 보니까
0: 네.
1: 본인이 저축해놓은 돈이 있어서 상당액을 감당하는
0: 네.
1: 그런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녀가 어느 정도 준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됐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결혼식 올리는 주변의 지인분들 보면은 모든 걸 좀 갖춰놓고 시작해야 된다. 신혼은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집 정도는 좀 해준다거나 뭐 결혼하는데 집은 있어야지 않겠어? 뭐 그런 예,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1: 이제 저희도 살아봤으니까 알지만 만약에 집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결혼 초에 시작하게 되면
0: 네.
1: 훨씬 부드럽잖아요.
0: 네네.
1: 그렇긴 하지만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그 부모에게 그런 부담을 강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엄마 아버지 저 집 사주세요 그런 거?
1: 네. 그런데 도와주시면 또 감사히 받을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소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0: 네.
1: 저희 같은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녀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0: 네. 그럼 지금 신혼집은 신랑 신부가 지금 혹시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1: 그렇죠.
0: 뭐 전세면 전세. 네. 전세로부터 시작하시나요?
1: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의 대출이 끼었어요.
0: 아,
1: 네.
0: 그 대출도 이제 신랑 신부가 알아서
1: 네.
0: 갚아가는 걸로?
1: 네.
0: 알겠습니다. 자,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따님의 결혼식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예식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1: 네.
0: 참 성스럽고 기쁜 가족의 대사인데요. 준비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수고로운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일 텐데 혹시 이제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어렵고 힘드셨을까요?
1: 어렵고 힘든 점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통 저희 때만 해도 결혼식은 신부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0: 네.
1: 결혼식장을 잡는 게 보편적인 관례였던 것 같아요.
0: 신부 부모님?
1: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전주에 살고 자녀는 천안에 살고 그리고 부모님은 또 진주에 저쪽 부모님은
0: 아이고.
1: 진주에 사시고
0: 네네.
1: 그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결혼식장을 잡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아,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1: 네.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의 의견을 따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가족 친지 하객분들을 모시고 가는 차량을 대절해야 됐는데
0: 네네.
1: 이제 그런 면에서 혹시 뭐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또 하객분들이 그 차를 타고 가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실지.
0: 뭐 음식도 준비하고 하셔야잖아요.
1: 네.
0: 간식거리 같은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근데 이제 긴 장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네. 다과를 준비했는데 그런 면이 이제 날씨 때문에 뭐 상하지 않게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점에서 조금 신경을 썼지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0: 그 당일날 그러면은 버스로 출발하셨던 곳에요?
1: 네.
0: 몇 분 정도 버스로 이렇게 모실 수 있겠다라는 걸 사전에 좀 돼야 버스 뭐 한 대, 두 대 이게 좀 이렇게 예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1: 저희는 이제 청첩장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0: 아, 갈 수 있겠다.
1: 예. 네. 그래서 이제 43명 정도 예, 대절 버스에 타시고
0: 네네.
1: 나머지 이제 더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지만 가까운 친척분들은 그냥 개인 차량으로 가시고
0: 네네.
1: 그리고 저희가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해드렸어요.
0: 아, 또 그렇게 하셨군요.
1: 네. 근데 이게 저희 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0: 네.
1: 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0: 네네.
1: 뭐 티켓이 됐든 비용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사례를 해드리더라고요.
0: 아, 기름값 명목으로?
1: 네네.
0: 아.
1: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아, 그런가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게 일반적이란 말씀이신 거죠?
1: 네. 드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0: 네.
1: 저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하객분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으려고
0: 네.
1: 신경을 쓴 편이죠.
0: 예. 버스 대절할 때 인원수 파악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해야 됩니다.
0: 그래야 한 대일지 두 대일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1: 네.
0: 또 답을 안 주시면 참 애매하잖아요. 이걸 좀 인원 파악하기가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인척 분들은
0: 네.
1: 그 버스 대절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서 혹시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실 경우에 같이 탑승을 하시게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배려가 좀 필요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참 장거리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하객분들 그 버스 대절해서 모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참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식대가 만만치 않고 요즘 뭐 밥값도 비싸는 비싸잖아요. 만만치 않고 또 외식 비용이 많이 드니까 스몰 웨딩으로 좀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비나 내 집 마련에 사용해 보자는 이야기를 신부나 신랑과도 좀 나눠보진 않으셨나요?
1: 이제 스몰 웨딩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사실 저한테 결정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0: 오.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 중에
0: 네.
1: 그 독채 담양에 있는 작은 독채를 빌려서 그 정원을 이제 꾸미고 뷔페를 부르고 가까운 친인척 지인분들을 모셔서 작은 결혼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0: 전주의 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1: 네.
0: 오.
1: 근데 분위기가 너무 여유로웠고 쫓기지 않았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 그 결혼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있는 그런 그 방들에서 가족 친지분들이 여유 있게 또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0: 오, 예.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당사자들과 또 신랑의 부모님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이제 직장도 있고 그분들도 모셔야 됐고 또 그냥 일반적인 예식을 원해서 이번 결혼식은 일반적인 예식으로 치러졌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양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양가의 또 의견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랑 신부가 또 원하니까 그럼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0: 네. 저도 가끔 한옥마을 그 주말에 나가보면 향교에서도 금방 경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몰 웨딩 이렇게 하루 통으로 빌려서 그렇게 여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좀 고즈넉한 그 한옥마을 분위기에서 이제 친인척분들 소규모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친인척분들만 좀 모시고 오전부터 좀 오후까지 느긋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여유로워 보여요. 가족의 대사인데 뭐 30분, 1시간 안에 끝낸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알아보시고 뭐 결혼식 준비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부에 저희 마지막 질문 이거 여쭤보고 이제 1부 시간 마무리할게요. 따님을 출가시켰습니다. 자, 엄마로서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출가한 따님에게 전하고픈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가 일생을 살면서 대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결혼이나 장례나. 근데 저도 이번에 일을 치르면서 제가 주인공이었을 때는 사실 주변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부모로서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정말 결혼은 대사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축하 가운데 정말 그 축제 같은 기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쁜 일이긴 한데 이게 그 시대의 문화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문화에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다른 이제 부모님들께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기보다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일반적인 예식을 원하는지 또는 스몰 웨딩을 원하는지 아니면 노웨딩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처음 출발을 할 것인지 부모님들께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지 이것은 정말 각각의 선택이고 그 자녀들의 부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0: 네.
1: 좀 자녀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 주인공들이 기쁘게 출발하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신랑 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1: 네.
0: 네. 식장에서 긴장 많이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실제?
1: 사실 결혼식 전날까지는 이제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0: 네.
1: 어떤 상황인지 제가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당일이 돼서 메이크업 선생님이 메이크업 해주시고
0: 네.
1: 또 한복 대여해 주시는 곳에서 이쁘게 한복 입혀주시고 또 여기 서서 인사하면 된다고 하셔서 인사하고
0: 네.
1: 또 이제 혼주석에 가서 앉아서 신랑 신부에게 또 감사 인사도 받고 또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으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특별히 제가 결정해야 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거나 그러는 감정보다는 정말 즐거운 축제였어요. 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축제였고 외동딸이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아버님 쪽은 어떠셨어요 혹시? 눈물 한 방울 정도는?
1: 당일날은 아빠도 그냥 기쁘게
0: 네네.
1: 이벤트처럼 네 그렇게 이제 예식을 치렀어요. 근데 모르겠네요. 속마음은 좀 시원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많았겠죠. 네.
0: 결혼식이 축제 같았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축제가 되어야죠. 신랑 신부의 이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 입장으로도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또 표현해도 되니까 우선은 기쁘게 그래 잘 너희들 결혼해서 잘 시작해서 행복하게 살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잘 살겠다고 성스러운 서약을 했으니까
0: 네.
1: 열심히 잘 살라고 딸에게 부탁합니다.
0: 네. 이게 따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신
1: 네,
0: 거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잘해주셔서 일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럼 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난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하루에 단 3시간만 일하고도 연봉 1억 원이 넘는다는 이색 직업이 화제입니다. 하는 일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로 사람들을 안아주는 전문 포옹사입니다. 현지 시각 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여성 엘라 러브는 13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옹 치료를 접하게 됐고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던 일이 6개월 만에 본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안식년을 낸 뒤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엘라는 시간당 약 22만 원을 받고 전문 포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만 일하지만 연수입은 약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엘라를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신체 접촉이나 정서적 교감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기혼 중년 남성이 많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고객들도 일부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포옹 서비스에는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엘라는 고객을 사전에 심사하며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성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행동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한다고 합니다.
2: 네, 두 번째 뉴스. 하루 3시간 안아주고 1억 연봉. 미국서 난리난 전문 포옹사라는 뉴스입니다. 세상에 참 별의별 직업이 많습니다. 따뜻한 직업 같기도 하고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3: 네, 저는 이 포옹 전문 포옹사라는 이 직업이 생겨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핵과적화가 되면서 원하지만 대상이 없는 거죠.
2: 그렇죠.
3: 예. 그래서 뭐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기도 하지만 이제 인간과 인간이 교감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뭐 반려견, 반려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따뜻한 것도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 대 사람에. 자,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포옹이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경진님은 가족 또는 지인분들과 스킨십 자주 하세요?
3: 네, 저는 자주 합니다.
2: 어떤 식의 스킨십이세요?
3: 제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자녀가 나한테 다가오면 그걸 최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올해 29인데
2: 네.
3: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그 정서적 안정감 때문에
2: 네.
3: 어떤 멘탈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친정 가족이 형제간이 7이다 보니까
2: 어이구.
3: 부모님을 사실 독차지할 수가 없었고
2: 네.
3: 그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셨잖아요.
2: 네네.
3: 그리고 또 어떤 애정 표현을 하시는 게 이제 약간 부끄러워하시기도
2: 그런
3: 하셨고
2: 그런 세대시죠. 네.
3: 네.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의 어떤 그 포옹의 교감이 그렇게 깊게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배우자와 1대1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의 그런 그 포옹이 저에게도 안정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도 많이 그거를 실천했고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해서
2: 네.
3: 새로운 식구 4위가 생겼는데 4위는 저보다 또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2: 어떤 게 자연? 포옹하는
3: 저희,
2: 게?
3: 예, 저희 장인 장모와 포옹하는 게.
2: 아, 예. 그쪽 분들도
3: 네.
2: 가족 내에서
3: 그랬던 것 같아요.
2: 포옹하는 게 좀 일상화되어 있는?
3: 네.
2: 아.
3: 그래서 이게 그냥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감정이 안정적인 감정이 들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 경주님도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포옹 많이 해왔던 것들이
3: 네.
2: 지금의 정서적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3: 네, 맞아요.
2: 아, 아버님도 좀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따님을 아버님도 같이.
3: 그렇죠.
2: 어느 네. 한쪽 엄마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 네.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그렇죠.
3: 네.
2: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이렇게 자녀들 포옹해주고 스킨십 해줘야 이게 정서적 교감에 그 도움이 되지.
3: 네.
2: 엄마는 하는데 아빠만 안 한다거나
3: 네.
2: 아빠는 하는데 엄마가 안 한다거나 하면은 그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3: 근데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2: 네.
3: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2: 맞아요.
3: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잠깐의 포옹이 우리 걱정거리도 녹여주는 것 같고 마음의 안정감도 주는 것 같고 서로 가족 간의 친밀함도 주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2: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이 집안 분위기가 좀 이렇게 포옹하는 분위기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장모님이 저를 안아주시거든요. 첫 인사할 때도 안아주고 헤어질 때도 안아주시는 게 인사예요. 엄청 어색하고 적응이 저는 그런 게 안 됐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포옹하는 집안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색해서 근데 지금도 가끔은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좀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장모님이 안아주실 때 그 온기가 전달되는 거 그게 아 이런 느낌 때문에 포옹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런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3: 근데 이게 다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 행위 자체만 한다고 하면 일단 자세부터도 뒤로 빠지거든요.
2: 그렇죠.
3: 근데 이게 정말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친밀함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 네네.
3: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기쁨과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포옹 한 번으로.
3: 네.
2: 그렇죠.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포옹. 자, 디지털 혁신으로 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의 시대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사람과의 대면이 사라지고 어색해지는 시대다 보니 반면 한쪽에서는 사람과의 대면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이 생긴 것 같은데 경진님도 뭐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3: 네, 저도 동감하고요. 저는 이제 직업으로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2: 네.
3: 그럼 수요가 있는 곳에 또 공급이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을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3: 내가 만약 그 직업에 적성이 맞고 즐겁다면 그리고 또 그곳에 합당한 대가가 비용이 따른다면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2: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제 3, 4, 5 모여서 커피나 밥 드시러 오는 그런 일행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3, 4, 5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개인할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밥이 나오면 이제 식사하고 커피 나오면 또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도 핸드폰으로 눈길이 가고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모여 있음에도 서로의 좀 눈을 바라본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뭐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 시대인데 뭐 포옹이야 더더욱 뭐 그러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포옹이 참 절실히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3: 그렇죠. 네.
2: 이 위로라는 것은 커다랗고 계획적으로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소소한 것에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경진님은 어떤 경우에 위로가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3: 저는 이제 지인에게 제가 연락을 했는데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2: 네.
3: 그래서 계획도 있고 뭐 본인 할 일도 바쁘실 텐데 제 연락을 받고 시간을 내주신다든가 어떤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가 그럴 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계속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인데
2: 네.
3: 정말 뜬금없이 이제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묻는다든가 그러면 아 내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있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2: 누군가와 이어져 있구나 여전히 네. 잊지 않고
3: 네.
2: 이런 거 좀 어떠세요? 뭐 앞서 포옹도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그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좀 어깨 토닥임 이랄지 누군가가 말없이 와가지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놓으면서 이거 먹고 좀 힘내라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참 위로가 되잖아요.
3: 당연하죠. 감동이죠.
2: 아, 이 사람 나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런 거. 네. 말은 많이 안 해줬지만
3: 네.
2: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길거리 걷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로 보이시는 이제 곱게 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걸어가시는 모습 보고 희한하게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봐. 그분들 모습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곱게 그리고 건강하게 늙어야겠다라는 걸 느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또 그런 거에서 또 위로를 받더라고요.
3: 네, 좋네요. 저는 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도 그냥 일주일을 수고했으니까
2: 네.
3: 토요일 저녁에 그 EBS에서 하는 고전 영화, 건전한 고전 영화들 그런 영화 보고 또 영화관에서 이제 스크린으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대작들 있잖아요.
2: 네. 네. 명작.
3: 네. 그런 작품들도 거의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약간 정서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예, 그럴 때 위로받는 것
2: 그렇죠.
3: 같아요.
2: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3: 네.
2: 그런 거 보면 정말 또 위안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3: 네.
2: 좋은 책도 마찬가지고
3: 네.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데 우선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네.

0: 네, 신청해 주신 곡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1: 네, 이제 딸이 자녀가 시집을 가니까 가는 게 당연하고 행복해 보이면서도 또 부모와의 그동안의 그 어떤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또 양보해야 되잖아요,
0: 네.
1: 이제는. 네.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네, 그런 다짐을 합니다.
0: 네.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죠?
1: 네.
0: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 한국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한국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수요가 있다면 공급이 돼야 되니까
0: 네.
1: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인간 수보다 더 많아지는 세대가 온다고 하는데,
0: 네.
1: 직업이라는 것도 더 이제 다양화될 것이고,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0: 네.
1: 또 없었던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에, 기계가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 사람끼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아닌 그 어디에서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0: 전문 포옹사는 AI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피지컬 AI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수 있을까?
1: 뭐
0: 느낌이.
1: 만족도가 좀 다르겠죠.
0: 네네.
1: 네, 만족도가 다르고 체온과 체온이 닿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0: 네.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소외계층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독거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정말 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홀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외로워하시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좀 외로울 때좀 이렇게 안길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고아의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1: 이제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
0: 네네.
1: 나이를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독거 노인 말씀하셨는데 노인이 아니라도 혼자 사는 뭐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혼자 사는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0: 네.
1: 또 혼자 사는 젊은 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요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는지,
0: 네.
1: 그것이 어쩌면은 그큰 문제지, 사실 이 서로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0: 이게 참 한편으로 좀 생기지 않았으면 바라는 또 직업군이기도 한 게, 아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이 필요할 정도로 인색하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들에게도 스킨십 함께 할수 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이 있어야지 많이 포옹을 받을 수 있는 또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라고 또 생각을 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또 각박해졌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가족이라는 그 네트워크망이 많이 이제 끊어졌고, 단절됐고, 또 핵가족화되면서 더 가족이라는 그수 자체가 해체돼 버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끼리 또 포옹을 하는 것 자체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문화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것을 간절히 희망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어떤 법의 체계 아래서 어떤 원칙, 기준 이게 정해져 있다면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0: 네.
1: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몇 년 전에 이제 TV에서 본 장면인데 그 프리허그 합니다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피켓 들고 어디 이제 지하철이나 역 앞에서 터미널 앞에서 그러면 정말 누군가 오셔가지고 프리허그 합니다라는 그 청년의 안기와 같이 프리허그 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그 허그하면서 또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뭐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포옹 한번 또 못 하는 상황도 있는 분이 계시고 이 포옹을 통해서 정말 위안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전문 포옹사 아,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좀 뭐 생길지 자리 잡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 시점에서는 근데 어쨌든 포옹은 좋은 거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스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봤는데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 쓰이는 뉴스 있으셨어요?
1: 아니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1: 좋은 주제들인 것 같고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 이거를 굳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토론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기분 좋은 뉴스가 많아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칠까 하는데 혹시 뭐 추가적인 말씀 있을까요?
1: 아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송천동민, 김경진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다양성을 말하다 진행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민 중에 한 분 김경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 라마. 9204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여름이 떠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조금씩 가을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로 말 그대로 더위가 물러가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처서가 지나면 한여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꼭 절기대로 날씨가 움직이는 건 아니어서 처서가 온다고 갑자기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거짓말처럼 더위가 꺾인다고 해서 요즘엔 이걸 처서 매직, 처서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그 마법이 찾아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창 더울 때는 도대체 이 여름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막상 처서가 다가오고 곧 9월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는 여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있을 때는 덥다고 투덜거렸는데 간다고 하니 괜히 서운한 것 같네요. 마치 오래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마음처럼요. 올여름도 이제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여름 조금 더 잘 바라보고 조금 더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가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오늘 구삼오 라디오 전존 이 노래로 문을 엽니다. 김동률 여름의 끝자락.

이런 어느 날 문득, 아, 가을이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도, 그리고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처서입니다.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계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불어오는 바람 한 번, 조금 길어진 그림자 한 번, 저녁 산책길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한 번, 그런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면서 남아있는 여름도 잘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도 반갑게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존입니다. 935 라디오 전존은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청이 청취가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계속 계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한 9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일부터 28일까지 덕진보건소와 전주지역 치유공간 등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의 정원, 호흡과 소리를 활용한 돌봄 명상, 기질과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아보는 TCI, 그리고 웃음테라피, 시니어 수다방, MBTI, 야간미술치유 등 모두 7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으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지금 8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각 프로그램 모집 인원이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1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연간 최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6명 이상 10명 규모로 운영되고요. 최소 인원인 6명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회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신청을 권하고 있고요. 전 회기 참석자에게는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전화 063-281-8576 또는 네이버 블로그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댓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9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춘와락은 1대1 심리 상담과 원해 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해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 프로그램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1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여자들은 한 차례에 1대1 심리 상담과 3차례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아르마와 타로 등을 활용해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와 마음을 살펴보고 원해 치유 시간에는 꽃바구니와 수경식물, 치유정원 화분 등을 직접 만들며 자기 돌봄과 정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집은 8월 20일부터 정원이 찰 때까지 진행되며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한 사람당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원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 정원문화센터 9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청 자원수랑 녹지국 녹지정원과가 운영하는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정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정원을 매개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자생식물과 정원, AI로 시작하는 정원설계, 가을에 꽃피는 정원식물, 풀꽃파종, 우리집 정원사, 정원의 12달, 가을에 심는 구근식물 등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전주시 국악단과 함께하는 노을빛 콘서트, 늦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하는 늦 반딧불이 탐방,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화단숲 등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정원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8월 20일 목요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입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정별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정원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원문화센터 063-281-8647번에서 86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식물을 배우고 직접 정원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뭐첫 오프닝을 제가 여름의 끝 그리고 가을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노래는 여름의 끝과 가을 뭐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혈악락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르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특히 모든 상영작의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영화를 본뒤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희혈악락은 전북 여성단체 연합이 주최 주관합니다.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청년과 관련된 영화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제1회 전북 사잇길 청년 인권 영화제가 9월에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공감, 인사이드, 곁에서 안으로를 주제로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전북 사잇길 청년 인권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 식탁 사잇길이 주관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전국에서 모두 531편의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예심을 거쳐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2편을 비롯해서요. 로컬 섹션과 특별 섹션 등에서 모두 21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작품들은 청년의 결혼과 주거 문제를 비롯해 다문화와 장애, 노인의 권리와 문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젠더와 노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청년 자신이 겪는 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까지 영화에 담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9월 2일에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새만금과 수라 갯벌의 생태 문제를 다룬 미디어로 행동하라 인 새만금, 새, 사람 행진,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그리고 수라 갯벌 사진전 등이 진행됩니다. 이어 9월 3일 오후 2시에는 청년 인권 포럼 이건 아니지가 열려서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인권이란 무엇인지 또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인권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6시 삼성문화회관 건지 아토르에서 열리고요. 영화제는 9월 5일 오후 6시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금상과 은상, 동상, 전북대학교 총장상, 관객상 등 5개 부문을 시상하고 수상작 2편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고 공감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제1회 전북 사잇길 청년 인권 영화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영화제 사무실 063-272-02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영화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중에서 영화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9월은 행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9월은 다양한 영화를 또 가을은 또 영화를 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영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러블리즈 여름 안주광.

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에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제, 뭐 행사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시 대표 평생학습 축제인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9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현재 행사장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들도 8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행사일 기준 만 13세 이상으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과 프로그램 위치 안내를 비롯해 체험부스 운영 지원, 방문객 질서 유지, 행사장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되고요.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출석을 확인해야 하고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당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낭독,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같은 일과 활동 탐색 과정부터 생활가구 만들기, AI 교육, 퍼스널 컬러 등 일상기술 과정, 그리고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없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의 개강일에 납부해야 하고요. 무료 교육인 만큼 신청 후에는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인생학교 12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요. 11월 21일 토요일에는요. 50플러스 포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입학식과 자아 탐색 워크숍을 시작으로 영화와 뮤지컬을 통한 자기 이해, 나무스톨 만들기 체험, 좋은 삶에 대한 경제학 강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다루는 웰다잉 포럼, 스트레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1월 16일 졸업식과 11월 21일 커뮤니티 포럼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요.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281-5267 전주시 평생학습과 281-5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요.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9 여름 여름 여름밤.

네, 109 여름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축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주의 독립예술축제 스테이플리쉬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로컬 플랫폼 모의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테이플리쉬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각 예술과 다원 예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 대형 상업 축제와 달리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가 돼 자유로운 창작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플리쉬라는 이름에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 구도심에서 시작된 스테이플리쉬는 공연과 전시, 연극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전주의 독립예술 문화로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남부시장과 구도심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우리 동네의 시장과 골목에서 만나는 색다른 예술 축제 2026 스테이플리쉬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책과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전주의 대표 독서 문화 축제 제9회 전주 독서 대전이 열립니다. 올해 전주 독서 대전은 달려라 책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주 한벽 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출판사와 서점, 독서 동아리 등 6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초청 강연 작가와 달리다가 마련됩니다. 나태주 시인과 정사랑 작가, 이금희 작가가 참여해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2026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의 작가들과 만나는 강연을 비롯해 전국의 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과 독서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책을 다룬 시민과 나누는 인생책 선물 책방, 책을 읽을 때 듣기 좋은 음악과 사연을 공유하는 청음 독서, 시민들이 직접 문장을 남기며 함께 전시를 완성하는 문장 이어 달리기 등이 마련됩니다. 이어 함께 낭독과 클래식, 국악 등을 결합한 공연과 가족 독서 골든벨, 어린이 공연, 체험 부스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예약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작가를 만나고 또 시민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 자세한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시가 구직 활동에 나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9월 9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교통카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내 통합 신청 지원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주시 청년 소통 공간인 청년 이음 전주에서 교통카드를 배부하고 카드 수령 과정에서 구직 정보와 청년 정책, 자기 개발 프로그램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이 밖에도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과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한 거리와 골목, 시설 등을 담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진 일상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시의 순간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전문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사진과 함께 촬영 장소와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30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 작품을 포함한 참여 사진들은 앞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전시와 홍보, 도시 기록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시재생으로 달라진 전주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촬영 대상 지역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 또는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악뮤, 시간과 낙엽.

네, 악뮤 시간에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는데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처서인데요. 계절은 늘 큰 소리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 바람에서 조금 빨라진 해질 무렵에서 어느새 달라진 하늘빛에서 우리는 다음 계절을 먼저 만나게 되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돕고 정원과 책, 영화와 사진을 통해 우리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이야기들. 하루아침에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런 작은 관심과 참여가 쌓이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겠죠. 한창 더울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했던 여름도 막상 끝이 보이니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여름도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가을도 반갑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조선 힙합 마음의 숲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죠.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전 이제 원장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많은 그 이제 보호자들이 오면 먼저 그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네네.
0: 우리 의사한테 신뢰관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듯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게요?
1: 아, 그렇죠. 저도 네. 이제 가급적이면 좀 보호자분, 자주 보시는 보호자분들과는 일상적인 얘기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편안하게 좀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네. 하니까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많이 듣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좀 놀랍게도 우리는 사람한테 이 당뇨병이 되게 많잖아요.
1: 네네, 당뇨
0: 맞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고 하는데 반려동물에도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1: 아, 네. 반려동물에도 최근에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0: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혹시 원인이 있을까요?
1: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라기보다 그냥 진단이 예전에 비해서 잘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발견하기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발달하면서 쉬워지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뭐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고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신호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그러면 반려동물의 당뇨병도 결국에는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1: 사실 같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르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사실 강아지 당뇨병과 고양이 당뇨병 자체가 아예 유형이 다릅니다.
0: 달라요.
1: 그렇기 때문에 강아 당뇨병이 뭐 사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사람에서도 이제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잖아요.
0: 네네.
1: 쉽게 얘기해 당뇨라고 하는 거는 혈액 안에 당이 많이 있는 질환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 혈액 안으로 이제 당이 흡수가 되잖아요. 이제 이 당을 사실은 저희 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포들, 근육세포이겠죠.
0: 네.
1: 근육에서 이제 당을 써야 되는데, 이 당을 쓰려고 하면 당을 사실은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0: 네.
1: 이거를 그냥 당이 혼자 스스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를, 뭐 글루트포라고 하는 게 통로를 열어줘야 사실 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열게 해주는 게 사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0: 아.
1: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당을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호르몬 인슐린이 있어야 정확하게 혈액 안에 있는 당이 근육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고 그렇게
0: 네.
1: 됨으로써 혈액 안에 있는 당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혈액 안에 있는 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안으로 계속
0: 그대로
1: 남아 있는
0: 거예요?
1: 걸 당뇨병이라고
0: 네.
1: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줌으로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당들이 모여서 끈적끈적하게 됨으로써 이제 염증성 질환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질환들의 하나가 뭐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0: 네.
1: 뭐 피부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말단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혈액 안에 이제 과도하게 당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생기는 걸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당뇨병에서는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이 있어야 혈액 안에 있는 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0: 네네.
1: 그렇게 되는데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얘기를 해요.
0: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췌장에서 췌장 베타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0: 예.
1: 인슐린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사람에서는 1형 당뇨, 그러니까 소아당뇨라고 하죠.
0: 네.
1: 어렸을 때부터 췌장에서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함으로써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당을 근육세포에 쓰지 못하는 그런 1형 당뇨가 있는데 이거는 강아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
0: 그렇군요.
1: 사람에 있어서 이제 2형 당뇨라고 하는 당뇨는 사실은 인슐린은 충분하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근육세포에 신호를 전달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통로에 문이 열리질 않는 거거든요.
0: 아, 이건 문의 문제군요.
1: 문에 이제 열리질 네. 않다 보니까 뭐 문이 안 열리는 이유도 인슐린이 붙었을 때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많이 들어봤어요.
1: 맞아, 인슐린 저항성 네. 때문에 저희가 인슐린이 세포 안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로 당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걸 이제 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사람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보통 2형 당뇨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형 당뇨인데요. 이거는 사실 강아지보다는 고양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과 같습니다. 같지만 사람에서 1형 당뇨인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사실은 강아지에 많이 있고 사람에서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네. 당뇨병이 생기는 2형 당뇨는 고양이에서 많이 있다라고 네.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그럼 1형, 2형 모두 초기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1: 그렇죠. 결국엔 1형이든 2형이든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몸 안에 혈당이 높아지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물그릇을 채워줬는데 금방금방 물이 없어진다든지
1: 네.
0: 소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자주 보면서 양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1: 맞습니다. 사실 당뇨에 있어서 대부분 많이 처음 내원해 주시는 게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싼다. 네. 그리고 오줌이 너무 하얗다. 그리고 너무 오줌량이 많다라고 해주시는데 이게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당뇨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임상 증상,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먹는 것도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많이 먹는데도 오히려 살이 빠져요. 사람도 똑같은데요. 마찬가지인가요?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저희 혈액 안에 당이 충분하게 높아지게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그런데

0: 살이
1: 그래서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네. 살은 계속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떤 특별히 취약한 품종이나 아니면 나이하고의 연관성 이런 게 있을까요?
1: 사실은 사람에서 이제 1형 당뇨 이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네. 상황 자체는 대부분 어린 아이 소아 당뇨라고 해서
0: 선천적인
1: 개념으로 네.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강아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 이게 세포가 제대로 세포 그러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를 못 하는 건데 네. 사실은 강아지에서는 선천적인 경우보다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아. 좀 후천적으로 네네.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사람이랑 좀 다르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는 나이를 들어감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가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이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라 네. 인슐린 분비가 네. 안 됨으로써 당뇨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며 있어 이제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네. 당뇨병이 생기잖아요.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람과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혹시 그러면 어떤 비만이랄지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연관성 이런 것도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만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좀 늘어난다. 대부분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1: 굉장히 비례하고 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고양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만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살이 쪄 감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남으로 당뇨가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뭐 비만 그래서 체중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1: 네 맞습니다.
0: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다르니까 그만큼 어떤 치료 방법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1: 사실은 저희 사람에서도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소아 당뇨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인슐린을 직접 주사를 놓잖아요. 네.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혈액에 있는 당을 근육세포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에 있어서는 사실은 먹는 약보다는 인슐린을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0: 얼마나 자주 나요?
1: 사실은 치료 인슐린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네네. 있어요. 인슐린이 사실은 뭐 캐닌슐린이라고 해서 강아지 인슐린을 추출한 인슐린이 있고
0: 네.
1: 사실은 뭐 돼지 인슐린을 쓰기도 하고 사람 인슐린을 쓰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뭐 합성 인슐린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뭐 각각 여러 가지 인슐린을 조합을 해서 써본 이후에 어떤 인슐린이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맞는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네. 사용해본 이후에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요즘까지 가장 많이 쓰는 건 캐닌슐린이라고 해서 실제로 강아지에 인슐린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강아지 인슐린 같은 경우에 유일한 단점이 하루에 두 번씩 주입을 해야 되는 게 좀 유일한
0: 네.
1: 단점이라고 보시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뭐 사람에서도 쓰고 있는 약물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투여를 함으로써 24시간 유지가 되는 그러한 네. 인슐린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최근에는 그런 게 좀 편리성을 좀 도모하기 네.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쓰는 인슐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0: 혈당이 한번 높게 나왔다고 우리가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판단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예. 저희가 밥을 먹은 이후에는 누구나 다 혈당이 쳐졌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0: 네.
1: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밥을 먹지 않더라도 급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고양이는 혈당이 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네, 경향이 네,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거는 사람이나 강아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양이에서는 좀 비정상적으로 혈당이 많이 치솟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상황이 낯선 상황이겠죠, 당연히. 네. 그런 경우에는 고양이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고양이가 정상적으로 당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로 의심할 만큼의 높은 당수치가 나오기도 같아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네. 마찬가지로 뭐 당활색소 같은 거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맞아요.
1: 저희가 뭐 단기간에 평균적으로 혈

0: 식당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이 시점이 아니라 최근 단기간 몇주 동안에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좀 보여주는 수치를 측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당뇨다 아니다라는 거를 측정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혈액 검사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당뇨기 때문에 오줌 검사를 통해서도 당의 오줌으로 얼마나 그 당이 많이 나오는지도 측정을 하고, 보통 신장이 망가짐으로써 단백뇨도 많이 병발이 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 검사를 통해서 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당으로 인해서 만약에 얼마나 뭐 감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단백질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오는지 이런 단백뇨 검사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한 이후에 보통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당뇨병 검사할 때 다른 질환도 함께 검사하나요?
0: 보통 당뇨가 있다 보면 대부분 당뇨 합병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서도 가장 당뇨병이 많이 오게 되면 뭐 방광염이 오거나 아니면 뭐 신장, 신우신염 같은 것도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당뇨가 뭐 결국에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다 보니까 말단까지 피가 잘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피부질환 같은 것도 많이 병발을 하게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백내장 굉장히 좀 흔하게 당뇨성 백내장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병이다라고 하면 사실 당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요검사, 방광 쪽 검사, 신장 검사, 뭐 눈 검사 등을 통해서 당뇨 자체뿐만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까지 같이 보통은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당뇨병도 뭐 심장병이나 신장병처럼 완치보다 관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꾸준히 함께하는 게 좋겠죠.
0: 사실 사람에서도 아직 당뇨병이 완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뇨병을 완치하는 약을 만들면 뭐 노벨의학상을 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사람에서도 많이 흔하고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도 관리하기가 좀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나마 고양이들은 약을 먹으면 사람처럼 좀 관리가 좀 수월한 편이 있긴 한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렇게 인슐린을 강제적으로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저희가 내가 당뇨병이 있으니까 좀 아프고 따끔하더라도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사를 맞아야 돼.
1: 참고해야지.
0: 이런 게 있는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저희가 주사바늘을 찌르게 되면 막 나중에는 입질도 많이 심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하기도 많이 힘들고, 저희가 결국 당뇨병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이제 당뇨 질환인 경우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들도 많이 뭐 쇼츠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먹는 양과 제가 인슐린을 투여를 해서 몸 안에 있는 혈당을 좀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리지도 않게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람도 먹는 걸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1: 어려운 일이죠.
0: 근데 강아지들은 훨씬 더 힘듭니다. 항상 배고픈 상태를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걸 또 먹는 양을 너무 높여놓으면 그렇게 먹지 않으면 저혈당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 양과 거기에 맞춘 인슐린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알맞은 시간에 밥을 먹고 인슐린을 투여하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 보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비해서 강아지 당뇨를 관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아이는 좀 어리더라도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 좀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강아지는 그게 안 되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강아지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고.
0: 저희 보호자분 중에 이제 보호자분께서도 당뇨고 강아지도 당뇨인 보호자분이 계시는데, 그 보호자분이 항상 오실 때마다 한 말씀이 내 당뇨 관리보다 강아지 당뇨 관리가 훨씬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같은 당뇨지만 1형 당뇨, 2형 당뇨가 차이가 나는 거고, 사람에 있어서는 뭐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음으로써 대부분 관리가 잘 되는데, 강아지들은 먹는 양도 정확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거기 시간 따라서 정확하게 인슐린 양을 투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운 점을 좀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이 계속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조절이 잘 됐는데 병원에 와보시면은 정확히 조절이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 관리가 심장병 지난주에 했던 심장병 관리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그렇겠네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1: 아,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식사량, 식사 시간,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 워낙 필요한데 그러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사가 좀 도움이 될까요?
0: 사실은 어떤 식사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보다 그냥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1: 뭐
0: 말씀드립니다.
1: 특수한 사료를 먹고 이래야 되나요?
0: 일단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한 사료가 좀 나와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런 사료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네, 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양의 당을 투여를 하고 그 당을 주사를 통해서 어쨌든 네.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전달하게 네. 해서 그 혈 중에 당의 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네, 게 네. 목표거든요. 그런데 물론 당에 당뇨에 좋다고 하는 사료를 먹어서 그게 당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아이가 그게 입맛이 맞지 않으면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그렇겠죠. 그러다가 아예 끊어버리게 되면 네네.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양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먹는 양을 일정하게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뇨에 좋은 사료 같은 거를 먹여주시는 거가 가장 좋긴 하지만 물론 그 사료를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잘 먹어. 그러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지만
1: 네.
0: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이 사료를 바꿨을 때 사료 양이 규칙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사료를 바꾸지 마시고
1: 네.
0: 잘 먹는 사료를 통해서 알맞는 인슐린 양을 정하는 게
1: 그게
0: 훨씬
1: 더
0: 관리가 수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아까 있습니다.
1: 그 적당한 양, 그 또 규칙적인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보호자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매일 어떻게 좀 체크해야 되는 항목?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0: 사실은
1: 네.
0: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먹었고 몇 시에 인슐린 주사를 얼만큼 주는지를 결정만 해주시면 사실은
1: 네.
0: 따로 뭘 해주실 거는 따로 없으세요.
1: 네.
0: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얼마를 먹고 우리 아이가 뭘 먹여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도 사람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한테는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러지 않은
1: 맞아요.
0: 음식들도 있고
1: 네.
0: 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온 게 사실 연속 혈당계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사람에서 사람용으로 나온 건데요.
1: 네, 네, 네.
0: 연속 혈당계를 사람에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내가 지금 혈당이 몇이다라는 거를
1: 네,
0: 연속적으로
1: 네, 네.
0: 알 수 있는 기계인데요.
1: 네.
0: 이거를 부착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아이가 밥을 먹고 얼마만큼 올랐는지 혈당이 올랐는지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혈당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1: 네.
0: 예를 들면 우리 아이한테 너무 간식을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혈당에 가장 영향을 많이 안 주는 뭐 야채 같은 거, 뭐
1: 네.
0: 당근, 오이, 파프리카 같은 걸
1: 네.
0: 한 번씩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속 혈당계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당근을 먹였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한테 당근이 맞지 않은 음식인
1: 그렇겠죠?
0: 거죠.
1: 네.
0: 근데 예를 들어서 오이를 먹였는데,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한 번씩 오이를 간식으로 줘도 되는 거죠.
1: 그렇게 가끔이겠죠.
0: 가끔씩
1: 네.
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연속 혈당계를 좀 착용을 하고
1: 네.
0: 좀 우리 아이의 혈당 곡선을 좀 보면서 우리 아이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안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좀 선별을 좀 하고
1: 네.
0: 이런 것들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사람용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사실 강아지에 있어서 사람에서는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사람 피부와 다르게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털도 많이 있고
1: 네네네.
0: 아무래도 좀 피부에 지성도 훨씬 더 많이
1: 네.
0: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 그렇겠죠.
0: 사람은 내가 이게 있으니까 연속 혈당계니까 이게 있어도 불편하더라도 참고 있는데 강아지들은 그걸 또 막 발로 떼어내는 경우도
1: 그렇겠죠.
0: 있고 막 어디 비벼서
1: 네.
0: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는 그래도 저희 보호자들한테 좀 연속 혈당계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그거를 매일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저희 당뇨 관리하는 환자들의 혈당계를 보고 오늘은 인슐린을 1 늘리자 줄이자
1: 네.
0: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1: 아,
0: 네.
1: 그걸 가지고 수의사와 함께 판단해서 처치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0: 그렇죠. 이제 보호자분께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의료진이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1: 네.
0: 해서 저는 그 연속 혈당계를 차는 모든 아이들이 매일 아침 저희 이렇게 병원으로 그 캡처를 해서 보내주십니다.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우리 아이는 인슐린을 오늘은 1 늘릴게요. 1 네. 줄일게요.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또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저혈당이 왔을 때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0: 그렇죠. 사실은 고혈당은 이제 합병증이 온다. 네. 혈당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당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온다라서 합병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혈당은 쇼크로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건 저혈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연속혈당계에서 그 당뇨 곡선 본다고 했는데 사실 고혈당도 고혈당이지만 저혈당으로 오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게 되면 갑자기 쇼크가 오면서 네. 사망에 이를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저혈당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갑자기 막 쓰러지거나 막 입술이 파래지거나 벌벌벌 떨거나 하면 빠르게 저희가 이제 설탕물 같은 걸 좀 먹여주셔야 된다라는 네. 거를
1: 사람도 막 사탕이나 초콜릿
0: 맞습니다.
1: 막 입에 넣어주듯이
0: 항상 네. 그렇게 하듯이 저희가 이제 저혈당 쇼크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는 점은 네. 항상 강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당뇨병도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가볍게 짧게 산책하는 건 도움이 되겠죠?
0: 그렇죠. 이제 가볍게 짧게 산책하는 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뭐 더운 날 산책하는 건 네. 너무 위험하고요. 과도하게 산책을 하게 되면 저혈당 위험이 있고 또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당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신 것 같고 네. 오히려 밥 먹은 이후에 정기적으로 가볍게 산책하는 거는 오히려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사람도 적당히 네. 특히 식사 후에는 조금 가볍게 걷는 거 이런 걸 권하니까요.
0: 네네, 네. 맞습니다.
1: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좀 경과가 돼서 네.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당뇨병 보호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이걸 좀 짚어주신다면요?
0: 사실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량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항상 일정한 양을 놓는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크게 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섭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당뇨 합병증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또 이제 보호자들이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 이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울 때는 수의사 선생님 아까 매일 아침 그 수치를 보고 피드백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늘 소통하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네.
1: 내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0: 맞습니다. 네. 네.
1: 아, 진짜 이 저희가 이제 신장 이야기했고요. 또 심장병 이야기했고 오늘 당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으로도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검진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마지막으로 그 관리해주고 있는 우리 보호자분들께 좀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0: 제가 관리하는 가장 힘든 아이 중에 한 마리가 저도 이렇게까지 보호자분이 관리를 해주실지 몰랐는데 네. 정말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막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그래프를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 당뇨보다 사실 강아지 당뇨 관리하기가 훨씬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케어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네. 뭐 전혀 당뇨 합병증이 없이 오래오래 살 수 있거든요.
1: 그래서 근데 정말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본인보다 더 관리를 네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뭐 합병증 없이 뭐 생을 편안하게 마감할 네. 수 있는 관리하면 잘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관리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1: 당뇨병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지만 보호자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생활 속의 원칙을 잘 지킨다면 반려동물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한 기간을 늘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또 끝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올리몬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마 원장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반려동물의 건강한 오늘이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펫케어라이프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청취자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득 차는 그대만 남네요. 우리 벌써 아프겠지만 미워하겠지만 여기

안녕하세요. 유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날씨가 많이 달라졌지요. 우선은 살만하다 싶지만 농작물을 위해선 비가 좀 내렸으면 싶고요. 메마른 대지와 냇가를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출판사 문학동네 최은영 작가의 장편소설 밝은 밤 이다민의 배낭여 다섯 번째 책이지요.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주인공 지연의 증조부는 백정의 딸인 증조모에게 끌리는 관심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일본군에게 끌려갈 그녀를 구해 개성으로 같이 떠나게 되었지요. 오늘은 밝은 밤 49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나는 증조 할머니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증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의 증조 할머니는 백정의 딸이었고 자기 어머니 곁을 떠나 낯선 남자와 결혼했다. 이름 없는, 구체적인 형상도 없는 엄마의 할머니로만 존재했던 사람이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 빠져나와 금방이라도 내 앞에 나타날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의 증조 할머니 이정선. 그런데 할머니는 예전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엄마.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야기 많이 해줬어. 사람들이 흉을 볼 정도로 왜 지나간 일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계속 자식에게 이야기하느냐고 면박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랬어. 나도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너도 내가 했던 이야기 또 하면 말해줘야 한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에게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전해졌다. 아, 집에 가야지.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밤이었다. 주무셔야 하는데 눈치도 없이 앉아있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니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이라고 말이다. 그 말을 하는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섭섭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내가 죄송하다는 말로 예의를 차린 것이 할머니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가기 전에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 결혼식 때는 죄송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표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나를 봤다. 손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 엄마 고집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애써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 헤어졌어요. 남편이랑. 잘했어.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약간 얼떨떨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번호 알려줄래? 연락은 안 할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할머니의 핸드폰에 내 번호를 저장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서 할머니의 번호를 받았다. 심심하면 연락해. 네. 귀찮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면 당장 끊어. 그럴게요. 나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가 싸준 남은 케이크를 들고 집을 나왔다. 할머니 집에 초대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자기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엄마를 키울 때도 추리소설을 읽느라 가뜩

한없이 텔레비전만 보게 돼서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텔레비전을 가지고 갈 테니 괜찮은 시간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텔레비전은 보기보다 무거웠다. 겨우 텔레비전을 들고 온 나를 보고 할머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내려가서 같이 가지고 왔을 거라고. 현관에서부터는 할머니와 같이 텔레비전을 들여 옮겼다. 거실장 위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자 할머니가 물었다. 정말 텔레비 안 봐도 괜찮겠어? 나는 거실장 아래에 놓인 할머니의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저거 버리세요. 할머니 눈 다 상해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는 아시죠? 나 혼자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러네요. 아무튼 잘 받을게. 고마워.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유자차를 마시면서 치타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다. 할머니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다시 잠에서 깨어 텔레비전을 봤다. 나는 밥을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갈 제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매주 같이 밥을 먹고 관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가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해봐. 증조 할머니 사진이 저번에 보여주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야. 우리 엄마 사진. 그 사진 제 핸드폰으로 찍어가도 돼요? 꺼릴 수도 있다는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내 부탁을 더 반기더니 작은 방에 가서 사진첩을 들고 나왔다. 나는 나와 꼭 닮은 증조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작게 미소 짓는 얼굴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이 새어나왔다. 입이 아니라 눈이 그랬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증조모 옆에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언뜻 봐서는 둘 다 몸을 앞으로 향하고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 여자가 증조모 쪽으로 약간 몸을 틀어앉은 모습이었다. 치마 위에 포갠 증조모의 손에 여자가 한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체구가 작은 편이었고 이목구비도 모두 아담했다. 이분은 누구예요? 세비 아주머니. 세비 아저씨 부인이에요? 두 분이 친구였어요? 할머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친구는 아니었지. 그럼요. 사진만 저장하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나는 계속 할머니에게 말을 붙이고 있었다. 개성에 도착하고서도 엄마한테는 친구가 없었어. 외로웠을 거야. 개성 사람들이 증조모가 백정의 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애초에 증조부가 구한 직장이 당숙 친구의 방앗간이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그는 당연히 증조모의 출신을 알았다. 증조부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겼다. 자신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일본군에 끌려가게 되었으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리 없었다. 부모의 허락 없이 무턱대고 백정의 딸과 혼인한 증조부를 좋게 봐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남자에서 괜찮았던 거야. 사람들은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수군대지 않았어. 증조모의 출신이 밝혀진 뒤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많았다. 양민 남자와 결혼했으므로 그녀도 양민이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한 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녀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다. 그녀는 엄연한 양민 남자의 아내였으니까. 그들은 그저 그녀를 피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그녀가 다가가면 조용해졌고

도무지 끼워주지 않았다. 그녀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돌렸다. 적극적으로 그녀를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는 공격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대돌에 멍하니 앉아서 마당에 떨어지는 햇빛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빠르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사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삶에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그건 사치이기 전에 위험한 일이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같은 의문의 싹을 다 뽑아버리라는 말이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왜 때리는 거지? 왜 내 남편은 치료도 받아보기 전에 그렇게 빨리 떠난 거지? 어떻게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다. 오늘 지나가는 길에 맞았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내 남편은 이유도 모르는 병으로 죽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혼자 슬퍼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을 나를 부정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런 식으로 일어난 일을 평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게 사는 법이라고. 그녀는 대돌에 앉은 채 엄마가 알려준 방법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픈 엄마를 버렸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엄마를 땅에 묻어주지 못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개성 사람들은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래, 그런 일이 있다. 그건 항상 그랬던 일이다. 엄마의 말대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은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재능.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로, 슬픈 일은 슬픈 일로, 외로운 마음은 외로운 마음으로 느끼는 재능. 그래, 개성 사람들은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녀는 두 눈을 꼭 감고 주먹을 쥐었다. 나를 백정의 딸이라고 경멸하는 눈빛이 나는 여전히 아프고 익숙해지지 않는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외롭다. 나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여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경멸받고 싶지 않다.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그녀에게는 희망이라는 싹이 있었다. 그건 아무리 뽑아내도 잡초처럼 퍼져나가서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희망을 지배할 수 없었다. 희망이 끌고 가면 그곳이 가시던 물이라도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 말대로 그건 안전한 삶이 아니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따라 기차를 타고 개성으로 가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들의 경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념하지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을까? 그녀가 방을 얻어 살던 집에는 환갑이 다 되어가는 집주인과 돌이 넘은 아이를 키우는 동인애, 아이 다섯을 키우는 복군애가 살고 있었다. 증조모와 증조부가 그 집에 갔을 때 그들은 신혼부부를 환대해 줬다. 증조모가 백정의 딸이고 둘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의 환대에 증조모는 놀랐다. 이불이 부족한 걸 알고는 동인애가 이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아이들도 그녀와 함께 잘 어울려 놀았다. 증조모는 아이들을 항상 두려워했었다. 아이들이 모여서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길을 돌아갈 정도였다. 하지만 양민이 되어 만난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웃어줬다. 삼촌이 아줌마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기도 하고 그녀를 따라다니며 미주알, 고주알, 종알대기도 했다. 어느 날 빨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복군의 아이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놀아달라고 칭얼댔다. 4살 정도 되는 귀여운 아이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쫓는 시늉을 했고 아이는 까무르칠듯이 웃으면서 달렸다. 그러자 멀리서 복군의 아주머니가 뛰어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기야? 그렇게 말하고 복군의 아주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상한 일이었다. 복군의 아주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동인의 아주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예전에 빌려주었던 이불을 돌려달라고 했다. 새 이불을 샀으니 빌린 이불을 다시 준다고 해도 한사코 마다하던 분이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증조부가 데려간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심 깊은 바오로가 세례도 받지 않은 여자에게 미쳐서 부모와 고향을 등졌다는 이야기가 개성의 성당에 퍼지지 않을 리 없었다. 증조모는 순진한 남자애를 꼬드긴 죄인이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있다면 그건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산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 증조부가 방앗간에 나가 있는 동안 그녀는 일을 했다. 개울로 가서 빨래를 하고 배를 짜고 화로에 불을 피워 다듬이질을 하고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했다. 장작을 패고 설거지를 하고 나물 갖가지 장아찌를 만들고 장에 가서 먹을 거리를 사고 동치미와 파김치를 담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증조부가 방앗간에서 먹을 도시락을 쌌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가족들이 그녀와 같은 부엌을 쓰는 걸 언짢아 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그녀는 가족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증조부가 일에서 늦게 돌아왔기에 다른 가족들이 저녁상을 치운 뒤에 부엌을 쓸 수 있었다. 뒷마당에 노는 땅이 있어서 텃밭으로 삼고 여러 씨앗을 뿌려 가꾸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간이 믿을 수 없이 느리게 흘렀다. 겨울이 되었을 때 고향에서 증조부의 큰형님이 방문했다. 그는 그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노여워 보였다. 입술이 아주 얇고 가만히 있을 때도 힘을 줘서 입을 담은 얼굴이었다. 증조모는 아껴놓은 코다리를 꺼내 물을 넣고 조림을 했다. 가까스로 두 사람이 먹을 분량의 흰쌀을 쌀독에서 퍼내어 밥을 앉혔다. 밥사발을 쟁반에 담아 나가려는데 부엌 입구에 복군의 7살짜리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애는 증조모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기와 즐거움이 어우러진 표정. 그 애는 양팔을 옆으로 뻗어서 나가는 길을 막았다. 비키라! 그녀의 말에 그 애는 그녀 쪽으로 다가와 쟁반을 올려쳤다. 밥사발 하나가 깨졌고 나머지 하나는 멀쩡했지만 흰쌀밥이 부엌 바닥에 흩뿌려졌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을 새도 없었다. 방 안에서 빨리 밥을 달라고 외치는 증조부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는 우선 코다리 조림과 반찬부터 밥상으로 날랐다. 밥은 어디 갔네? 증조부가 물었다. 가져오는 길에 복근의 아이가 장난을 쳐서리 사발이 다 깨지고 바닥에 다 쏟아졌어. 형님이 오셨는데 밥도 없이 먹으라는 기야? 보리쌀 남은 것이 있으니 말씀 나누고 계시면 그간 밥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희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내래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네 집이 왔는 줄 아는 기야? 옆에 내가 밥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디에 쓰갔어? 시숙이 오셨는데 어디서? 시숙은 외투를 몸에 걸치고 나가려는 신용을 했다. 형님, 이러지 마시라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랬지 일부러 기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하시라요, 형님.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에게 빨리 가서 밥을 하라고 재촉했다. 증조문은 부엌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뾰족하게 날이 선 사발 조각을 밟았다. 발이 된 듯 뜨거웠지만 그녀는 참고 걸었다. 서둘러 보리쌀을 씻는데 밖에서 소리가 났다. 마당을 건너다 보니 이미 짐을 다 챙긴 시숙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추운 날이었다. 그녀는 더 계시다 가라는 말도 못한 채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두 명분의 보리밥을 짓기 시작했다. 상처는 겉보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꽤 깊었다. 그녀는 전 조각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 치열하고 다시 버선을 신었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다섯 번째 책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9월부터는요 배낭녀가 매주 화요일 밤 9시 1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다민이었고요. 편안하신 밤 되시고 내일 밤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왕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가득 차는 그대만 남네요. 우리 볼 수 없겠지만 미워하겠지만 여기

0: 안녕하세요, 여러분.
1: Yes, good day, everyone.
0: 마감당 아라우 살라핫.
1: Connecting Filipinos in 전북.
0: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 전북 가봐야.
1: You're listening to
0: 전주 Community Radio 93.5 FM. This is Heidi.
1: And I'm Jasper.
0: Let's celebrate life, culture, and

0: Magandang araw mga kabayan. Welcome to Chonbuk Kabayan on Air, where every Filipino's voice matters. Only here on Chonchu Kungdungche Radio 93.5 FM.
1: This is Heidi.
0: And I'm Jasper. 반갑습니다, 여러분.
1: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We are happy to be with you again today. Yeah!
0: 네, 전북 가바얀 온 에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